안녕하세요. 푸니푸니입니다. 사실 제가 좀 딱딱한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멘트도 더빙으로 이렇게 딱 해서 좀 딱딱했는데 그것보다 좀 말하면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했던 영상을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더 많이 찍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걔네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해볼 메이크업은 복숭아 아니고 살구! 살구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복숭아는 뭔가 핑크빛이 살짝 섞인 그런 느낌이라면 살구는 조금 더 따뜻한 빛이 많이 가미된 좀 부드러운 이미지의 그런 메이크업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프라이머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복숭아나 제가 지금 하는 살구처럼 그런 모티브로 메이크업할 때에는 그 과일의 특성을 띄워야 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런 과일 같은 경우에는 선털이 좀 포인트예요. 그래서 보송보송하면서도 좀 광보다는 살짝 세밀웨트한 피부 표현을 해주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다크서클이나 코나 입 주변에 있는 컬러들을 좀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덮어볼 건데요. 예전에 써줬던 믹스 컬러 코렉팅 컨실러 사용해볼게요. 다크서클이 좀 창백하게 탁하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저처럼 약간 갈색빛이 살짝 도는 다크서클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좀 푸른빛이 많이 도는 다크서클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채도가 높은 연어빛의 컨실러를 사용하시는 게 더 잘 잡아주고요. 그리고 저처럼 약간 브라운 톤의 다크스팟을 가지신 분들은 보라색에 좀 노란기를 잡아주면서 창백하게 해볼 수 있는 컬러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보라색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손으로 가볍게 그냥 어차피 세밀하게 해야 될 부분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덮쳐주세요. 보이시나요? 여기가 아직 코렉팅은 안 준 쪽,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넣은 쪽인데 확실히 좀 이렇게 갈색빛의 다크서클이 좀 화사해졌죠? 그래서 자신의 다크서클 컬러에 맞게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코렉팅이 어느 정도 된 것 같네요. 그 다음은 파운데이션 사용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흔들어서 이 파운데이션은 되게 촉촉하고 막 흐르는 제형이에요. 오늘도 스킨푸드의 매직파크 사용을 해볼게요. 얼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고르게 분포해주세요. 이 파운데이션을 선택한 이유는 이 제품 커버력이 없어요. 커버력이 그냥 0이에요 0.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손톱이 살아있지만 속빛이 비치는 그런 좀 투명하고 보송보송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커버력이 없고 좀 살짝 컬러가 밝은 컬러로 선택을 해봤어요. 이거는 바른 티가 너무 많아. 오늘 컨셉에는 맞는데요 좀 가릴 부분이 많고 커버력이 높은 제품을 평소에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좀 안 맞는 제품일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피부를 과하게 커버는 안 할 거예요. 과하게 커버는 안 할 거지만 그래도 해야죠, 그죠? 자, 그래서 컨실러는 베네피트 제품 사용해볼게요. 묽은 크림 타입의 컨실러인데요. 이 제품을 구매해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게 핑크빛이 굉장히 많이 돌아요. 그리고 참고로 1호지만 그렇게 밝지 않아요. 사용해볼 브러쉬는 피카소 브러쉬의 620번. 컨실러 바를 때 너무 좋은 요새 제가 정말 맨날 쓰는 컨실러 브러쉬입니다. 붓에 고르게 이렇게 넓게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붓 옆면에 완전 피팅되도록 발라주세요. 다크서클부터 한번 톡톡 두드려가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원하는 만큼 얹혀졌으면 그 가려야 될 부분을 제외하고 오버랙이 발린 부분만 파운데이션이랑 섞이게 펴발라주세요. 이제는 브러쉬를 세워서 파트로 쓸어주듯이.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피부 표현이 끝났고요. 이번에는 바로 치크 컬러를 넣어볼 건데 오늘 두 가지의 치크 제품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크림 타입 제품. 이건 사실 립제품이지만 오늘 치크를 사용해볼게요. 두 번째는 파우더로 된 제품을 사용해볼 거예요. 이때 유념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너무 살구빛이 강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핑크빛이 있는 제품 선택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우더까지 덮고 그 위에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를 덮을 제품은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더 노랗고 화이트빛이 강한 그런 제품을 선택해주세요. 왜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두 가지 컬러를 쓰냐면 깊이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쓰는 건데요. 우리가 그냥 살구살구한 피부 사이가지고 살구빛 블러셔를 단독으로 그냥 바르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렇게 속 안에 얘랑 약간 컬러감이 조금 다르고 핑크빛이 도는 제품을 먼저 좀 좁은 부분에 발라주고 그 다음에 위에 좀 얘를 소치아처럼 좀 번지게 그 영역보다 좀 넓게 번지는 듯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얘보다는 살짝 더 오렌지나 좀 옐로우 톤이 도는 그런 컬러를 사용을 해주는 거죠. 말로만 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볼에 바르기 전에 이렇게 펴주세요. 이렇게 그냥 볼에 얹히는 걸로. 오늘은 영역을 조금 바로 눈 아랫부분 있죠? 이쪽 얼굴의 중앙인데 좀 밑중앙 부분에 발라볼 거예요. 이렇게 사선이나 외곽에 바르는 것보다는 소녀소녀한 느낌이 나겠죠? 그리고 눈 밑부분에 눈이랑 가깝게 발라주세요. 파우더는 단종됐나?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이고요. 루스 파우더인데 라벤더 컬러 색상이에요. 우선 보송보송한 피트 처리 위해서 루스 파우더, 가로로 된 파우더를 사용한 거고 그리고 왜 보라색이냐? 우선 살구 컬러가 좀 노란 계열이다 보니까 그거에 보색이 되는 피부톤으로 정돈을 해주면 조금 더 얘가 화사하게 더 살아 보이겠죠? 사용할 브러쉬는 피카소의 103번 브러쉬입니다. 바르실 때 꾹꾹 누르지 마시고 살짝 팍팍팍 털듯이 해서 손톱을 살려주세요. 이런 다음에 얼룩덜룩하게 남아있는 가루들만 브러쉬 끝으로 싹싹싹 내려주면서 털어주세요. 파우더까지 발라봤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블러셔까지 모두 마친 상태로 아이 메이크업이나 립을 연출할 건데요. 얼굴에서 볼은 되게 넓은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볼의 무드를 먼저 확 살려보고 그거에 맞게 맞춰서 아이 메이크업과 립을 연출해볼 거예요. 근데 컬러 자체가 워낙 흰빛이 많이 돌고 그렇게 채도가 높은 색은 아니어서 어두운 제 얼굴에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얼굴 화나신 분이 반응이 예쁘겠나? 사용할 브러쉬는 피카소 브러쉬의 105번 브러쉬입니다.
런치 먹는 걸 나볼까요? 아까 말했던 눈 아랫부분 러시아를 해서 진하게. 오, 발색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깜놀! 보색도 예쁘다. 제가 안 어울릴까 잘 안 발랐던 색인데 은근 예쁜데요? 아까 발랐던 크림치크보다 영역이 더 넓게 약간 번진 것처럼. 제 머리가 지금 굉장히 어두운 에스프레소빛의 거의 다크한 그런 컬러인데요. 제 머리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인상으로 눈썹을 연출해보고 싶어서 오늘은 좀 밝은 컬러의 섀도우 타입 브로우를 사용해볼게요. 블론드 컬러예요, 블론드 컬러. 제 머리랑 색상이 전혀 안 맞지만 어차피 펜슬 위에 덮을 거라서 그 전에 좀 연하게 전체적으로 톤을 깔아주는 거예요. 네, 이럴 줄 알았어. 우선 바르니까 별반 그렇게 브론드 컬러로 보이지 않고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내추럴 브론드로 보이네요. 그냥 눈썹 색이 전반적인 모습만 바꿔준다는 느낌으로 보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은 눈썹에 예쁘게 틀을 만들어줄 차례인데요. 아이브로우 펜슬 사용해볼게요. 이니스프리의 3호 브라운 컬러 사용해볼게요. 오늘은 순둥순둥한 눈썹으로. 어떻게 그리냐면 순둥순둥한 눈썹은 윗단이 중요해요. 윗단이 무조건 수평에 레이샵을 했다가 눈썹 3부분에서 아래로 떨어질게요. 그럼 오늘 눈썹을 그렇게 선을 강하게 엣지를 하려서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좀 자연스럽게 소프트한 느낌으로 연출해볼게요.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중간부터 끝부분까지는 일자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손 안쪽을 채워주고 가볍게 뒤쪽에 있는 스크류 브러쉬로 라인을 부드럽게 정리해주세요. 이목구비에 음영감을 넣기 위해서 맥 웨지를 사용해서 코부분에 이목구비를 넣어볼게요. 사용한 브러쉬는 피터드 브러쉬의 224번 브러쉬입니다. 섀도우를 사용해볼 건데요. 오늘 두 가지 컬러 사용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자몽스러운 색깔, 그리고 두 번째는 노란빛이 살짝 도는 음영 컬러인 이샤의 피치 모드라는 컬러입니다. 사용한 브러쉬는 피카소의 239번 브러쉬입니다. 발색이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넓게 퍼져 보이도록 연하게 넓게 발라주세요. 뭔가 전체적으로 눈매 자체가 좀 따뜻한 느낌이다 싶을 정도로만 발라주시면 돼요. 되게 넓게 바르고요. 지금 언더라인 중수까지 브러쉬 넓은 면으로 이렇게 반대편도. 두 번째는 클리오의 우드라는 컬러 사용해볼게요. 얘는 제가 코에 음영 넣을 때는 굉장히 에시빛이 도는 브라운 컬러 사용하는데 색깔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코에 음영 넣었을 때 사용했던 맥 웨지는 정말 이런 회색빛이 도는 브라운이고요. 지금 사용하실 경우는 확실히 조금 더 노란기가 감도는 그런 브라운 컬러입니다. 차이를 보실까요? 손대고 볼게요. 이거 웨지, 이거 지금 우드 컬러. 확실히 멋있게 높은 브라운 음영 컬러 사용하세요. 아까는 이게 눈 전체적으로 넓게 발랐잖아요. 영역을 조금만 좁게 잡아서 전체적으로 쌍꺼풀 라인 위주로 발라주시면 되겠죠? 쌍꺼풀 없으신 분들은 눈 떠줄 때 한 3mm나 5mm 정도 올라오게 발라주시면 돼요. 남자들은 이거 보고 똑같은데 계속 붙이려나 싶겠어요. 이제 아이라이너는 두 가지 컬러의 펜슬 아이라이너를 사용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발라줄 브라운 컬러의 펜슬은요. 삐아의 소울 브라운이라는 컬러예요. 속기를 지그재그로 펜슬을 꽂아주듯이 이렇게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채운 뒤에 그 뒤에 눈을 정면을 박으면서 내가 더 보소해야겠다 싶은 부분을 추가적으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얘는 눈매를 잡기에는 부족한 옅은 브라운 컬러예요. 언더라인 같은데 포인트를 주기 좋은 부드러운 브라운 컬러인데 저는 오늘 라인을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옅은 컬러의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봤어요. 그리고 눈꼬리는 펜슬 표피의 그 뭉뚱하게 끊기는 듯한 부드러운 느낌으로 초기에 이렇게 무뚱하게 빼줄게요. 부드럽게. 그리고 블랙 컬러 펜슬은 아르데코 제품 사용해볼게요. 이 점막 부분은 앞이랑 뒤까지 다 채워주실 필요는 없어요. 눈동자가 있는 그 중앙 부분 위주로 발라주셔도 충분히 눈은 선명해 보이고 이 그 점막 윗부분으로 브라운만으로는 부족한 눈매 교정은 블랙으로 조금씩 해주세요. 맥 뷰어를 사용해 속눈썹을 컬링해볼게요. 오늘은 인중눈썹을 안 쓸 거기 때문에 최대한 바짝 젤이나 펜슬 타입 아이라인을 쓰고 이렇게 뷰러 하면 속눈썹 뽑히잖아요. 찐득찐득해서 그럴 때는 저처럼 그냥 가볍게 좌우로 막 흔들어주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마스카라는 아리따움의 마이크로 마스카라 1호 누아르 블랙 사용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블러셔처럼 마스카라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해볼 거예요. 위에는 블랙, 아래는 브라운. 이건 제가 언더라인 속눈썹을 브라운으로 바르는 거에 꽂혀줘도 한참 들어다니거든요. 그 다음 언더라인은 브라운 컬러의 마스카라 사용해볼게요. 게리 온 마이 같은 느낌. 그 다음 에뛰드하우스의 플레이 모던 펜슬 8호 사용해볼게요. 8호는 밝은 상아색이에요. 컨실러 색이 조금 밝은 정도? 특히 점막 중앙 부분 위주로 이렇게 발라줄게요. 되게 또랑또랑해 보이죠, 이쪽에 비해서. 이거 하실 때 끝에까지 이렇게 막아서 칠해버리면 좀 눈이 그만큼 좀 막혀 보여요. 그래서 중앙 부분에만 이렇게. 그 다음은 삐아의 레드 브라운 컬러 붓펜 라이너 사용해볼게요. 이거 뭐지? 앞뒤 가 조금 주고요. 이거 굳이 안 하도 돼요. 그냥 지금 눈매를 좀 표정하고 싶어서 보고요. 페이크 한 번 근데 뭔가 볼이 부족해. 뭔가 저는 더 이렇게 이렇게 딱 살구빛이 감도는 볼을 넓게 연출하셔서 아까 사용했던 섀도우 피치 모드 이거 다시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 처음부터 이거 사용했어야만 하는 기분. 자, 그 다음에 립을 연출해줄 건데요. 립도 오늘 두 가지 컬러 사용해볼 거예요. 아까 치크랑 원리는 비슷한데요. 그냥 비슷한 진한 애프리코 컬러랑 연한 애프리코 컬러 이렇게 두 개 사용한 것보다 연한 애프리코 컬러의 베이스를 넓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약간 다홍빛의 얘랑 좀 컬러 자체가 조금 다른 제품을 사용해서 좀 더 깊이감 있는 입술 연출해볼 거예요. 첫 번째 입술 전체에

조율이 있을 때 흔히 이걸 이제 리얼 컬러 립스틱 27호 제품입니다. 네, 각질 부각이 좀 있네요. 근데 밝은 컬러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입술 라인에서 더 오버되게 좀 번진 듯한 그런 느낌으로. 아, 근데 입술 라인 참 좋아. 립 라인 오버해도 되겠어요? 이제 약간 다홍빛의 립 펜슬로 입술 안쪽 부분 한 번 더 레이어링을 해볼 거예요. 입술 안쪽에 깊이 감아주세요. 이렇게 너무 입술 바깥쪽으로 많이 넘어오지 않고 입술 닫았을 때 입술 닫히는 라인 부분에만 남도록 이렇게 텀블러를 발라주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